0: 사랑하는 여화라 기사. 사람 빨리 독사라 기사 좀 고파 비로라 기사. 여기가
1: 갈론 탔다. 수마타와 부사 생각. 아니 대 컴퓨터 게임 기사 타이.